0: 깜짝 예의 존!
1: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나이!
0: 깜짝 예의 존!
1: 무덤 우리언 임포르테 로컬 끙방한 바가이 싹칼로워커!
0: 깜짝 예의 존!
1: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!
0: 깜짝 예의 존!
1: 이 mga balaklon na presta kag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makal ko may kape, Choy.
3: Ano nga kape? Tea and wine?
2: Ay, nila ko na, Choy, ah. Ang kinanglaki niya, sumong niya, stick to
3: one.
4: Music. Todo Max. Todo Max. Sit back. Relax.
5: More Sagabi Express.
4: More Sagabi Express on my only radio.